서로 왔다. Sidesh, si, taligoldash, sharota. In husiesh, vin ordash, slatorma.